0: 我爸是警察，我也是家属。都说是家属，谁能证明啊？哎，警察同志，那个，警察同志，哎，她是马奎马叔的女儿。啊，马叔的姑娘。啊，那进去吧。
1: 哎，谢谢。
0: 谢谢啊。
1: 什么？
0: 啊，刚打完第一枪，还没爆靶呢。
2: 哎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，让